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인생 최고라는 것,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 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

0: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1: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독,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This is THWH Palau.

0: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8WH Palau.
1: Praise the Lord. My name is Pastor Ronnie Lee Patrick. I'm founding pastor of New Beginnings Church and World Outreach located in Warsaw, Indiana. We want to thank you to listen for the broadcast today, whether you're listening on Pulse FM or you're listening to shortwave radio. We pray today this message will be a blessing to you, and I just pray over you today for God's blessings to just cover you, His hand of protection to be over you and over your families. If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we would love for you to send them to us. We will faithfully pray over them. We will believe God on your behalf. We'll give you three ways to make contact with us here in a few moments. If you'd like a copy of any of these broadcasts, you just let us know. Give us the title. We'll get them to you. All we need is your address. It costs you absolutely nothing. What we ask you to do for us is pray for us. Just pray that we would be obedient as we are living in the end of time, and we are working in the end of time ministry. I believe that with all of my heart. Our mailing address is NBCWO, Post Office Box 913, Warsaw, Indiana 46581. You can also contact me on my email at rlpnbcwo@gmail.com, or you can go to our webpage, nbcwo.com, and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t the end of the broadcast, we're going to give you an opportunity. If you don't know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or maybe you walked away from Him and you no longer serve Him, we want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And if you do that, we would love to hear from you. We would love to rejoice with the angels in heaven. The church is located at 741 East Winona Avenue here in Warsaw, Indiana. And if you're ever in town and you need a place to come to church, we would welcome you. Our service times are at 10 o'clock a.m. and 6 o'clock p.m. on Sundays, and a casual Bible study at 6:30 p.m. on Wednesday that lasts right at an hour. And again, we would love, one thing I guarantee people, you will find the love of God here. You will come into a service that allows the Spirit of God to operate as He chooses. You know, a friend of mine was speaking one time, and a friend of his in California was going to listen to the sermon that we put out on Facebook, and he says, "Well, what time are you going to start speaking?" He says, "I don't know." "How long is it going to last?" He said, "I don't know. The place I'm at believes in letting the Spirit of God be the timekeeper." And so that's what we want to do. We want God. Now, again, that doesn't mean you just go out and you drag time out. You need to be under the direction of the Spirit of God. Today's message is entitled, "It Is Finished." Jesus had been on the cross for over 5 hours, and death was near. St. John's chapter 19, verses 28 through 30 says, "After this, Jesus, knowing that all things were now accomplish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said, 'I thirst.'" Jesus had fulfilled around 100 prophecies concerning Himself up to this point. Now, verse 29, "There was set a vessel full of vinegar, and they filled a sponge with vinegar and put it upon hyssop and put it to His mouth.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He said, 'It is finishe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Now, one thing we need to understand, the Jewish people didn't kill Jesus, and neither did the Romans kill Jesus. They had tried to kill him 11 times, and they couldn't, because man did not have the power to kill the Son of God. St. John's chapter 10, verse 17 and 18 says, and this is Jesus speaking, therefore doth my Father love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ay take it again. Now listen to this. No man takes it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self. I have power to lay it down, and I have power to take it again. This commandment have I received of my Father. Jesus, of his own free will, and he had a free will just like we do, gave his life for all of mankind. Again, it wasn't taken from him. He, out of his love, gave it for all of humanity. St. Matthew chapter 26, we'll start at verse 36. Then came Jesus with them in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said un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go and pray yonder. And he took with him, verse 37,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and began to be sorrowful and very heavy. This word sorrowful here means he was grieved. In his spirit he was afflicted. Verse 38 says, then said he unto them, my soul is exceeding sorrowful, even unto death. Tarry you here, watch with me. Now the soul here is the Greek word P-S-U-C-H-E. It denotes the breath of life, the natural life of the body, the immaterial, invisible part of man, the disembodied man, the seed of personality, the seed of the sentiment elements in man, that by which he perceives, reflects, feels, desires. Our soul is the seat of will and purpose. It is the seat of appetite and desires. Now, again, we need to understand this battle going on within Jesus was not spiritual, but it was soulical. His spirit was set on doing what the Father wanted, but his soul, along with his flesh, was fighting it. Verse 39, we pick back up, says, and he went a little further and fell on his face and prayed, saying, oh, my Father, if it be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Verse 40 says, and he comes unto the disciples and finds them asleep and said unto Peter, what, could you not watch with me 1 hour? Verse 41 says, watch and pray that ye enter not into temptation.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If you are born again, you never have problems with your spirit, because it's born of God. Your problem, my problem, is always with our flesh and our soul. Because your soul and my soul is either going to follow the desires of your spirit or the desires of your flesh. One or the other. If your spirit is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you're walking under the direction, the leadership, the guidingship of the Holy Spirit, your soul will side with your spirit. Okay? Now, on the other hand, if you're feeding your flesh and your flesh has been resurrected and your flesh is wanting to do the desires, the lustful flesh, of the lustful things of the flesh, go into sin, your soul is going to follow that. It's going to follow whichever one is in charge of your life, your spirit or your flesh. The Apostle Paul in 1 Corinthians 9:27 said, "But I keep under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lest that by any means when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a castaway." Now, this is the great Apostle Paul. He said, "I keep my body, I keep my flesh under subjection." Under subjection to what? His spirit. That was under subjection to the Holy Spirit. That way his soul lined up with his spirit. Because he said, if I don't, he said, after I preached to others, I myself should become a castaway. That means good for nothing except the garbage dump. This scripture always puts the fear of God in me. It stirs up the fear of God in me that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if I allow my flesh to start reigning again in my life along with my soul, I can end up in hell. Even though I am a born again child of God headed to heaven today. Now let's go back to Matthew chapter 26, verse 42. He went away again, this is Jesus, the second time, and prayed, saying, "O my Father, if this cup may not pass away from me, except I drink it, your will be done." Now again, Jesus knew the will of God. And again, he was willing to do what the Father wanted him to do, but his flesh and his soul was fighting against his spirit. And he came and found them asleep again, verse 43, for their eyes were heavy. Verse 44 says, and he left them and went away again and prayed the third time, saying the same words. Three times he prayed. Then came he to his disciples and said unto them, sleep on now and take your rest. Behold, the hour is at hand.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Verse 46 says, rise, let us be going. Behold, he is at hand that does betray me. Again, it took Jesus three times to get his flesh under subjection to his spirit. Again, his soul was going to follow the one that won the battle, his spirit or his flesh. You know, some people say, well, Jesus had to die. No, he didn't. He told Peter after Peter cut the centurion's ear off, he said, don't you know I could call more than 12 legions of angels? He could have called angels to destroy this earth. He did not have to go to the cross, but he chose to go to the cross because he knew it was the Father's pleasing for him to do so. He knew that was the only way that you and I or anyone else could be brought back into the family of God. St. Luke 22, verses 41 through 44, and he, Jesus, was withdrawn from them about a stone's cast and kneeled down and prayed, saying, Father, if you will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And there appeared an angel unto him from heaven, strengthening him. And being in agony, he prayed the more earnest, and his sweat was as it wer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This is just me, okay? I wonder if Peter and John and Andrew had been praying like Jesus had asked them to pray. I wonder if God would have had to send angels to strengthen him. I just wonder. St. John's 19:30.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he said, it is finishe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Again, man didn't kill Jesus. They didn't have the power to do it. He, of his own free will, that was put under subjection to his flesh in the garden, gave up his own life for you and for me, and all of humanity. It is finished. What would happen to you if God spoke these three words over you today? Well, I have plans to go somewhere tomorrow. I have plans to do some things tomorrow. But what if tomorrow never comes for you? A few years ago, I saw a man here in church. I saw him on Sunday morning. I saw him at Sunday night. And I planned on seeing him the next Sunday. But I didn't know the next time I saw him, that week, he was laid in a casket. I talked to one of my brothers, not knowing that the next day I would be holding his hand as he laid dead in a hospital. Almost 15 months ago, I prayed for my wife, Janet. Called an ambulance. We were talking. We were having a normal conversation. As I kissed her and told her I loved her, and she told me she loved me, as they were putting her in the ambulance, I told her, I said, I'm waiting on our youngest daughter. I called her by name. I said, and I'll be up to the hospital and I'll see you. I didn't know that when I come into the hospital room and had to sit for a few minutes, that the next time I saw her, she was laying in the hospital bed dead. The angels had came and taken her to heaven. God holds our last breath, folks. Yours, mine, my brother here at the church, my natural brother, my wife Janet. He holds my last breath. Folks, and none of us is leaving this earth until God says we're leaving. But see, there's no guarantee that you'll hear another message from me live. Because there's no guarantee that I'll be here tomorrow. There's no guarantee that even if I'm around and still doing broadcasts, that you'll be around to hear a broadcast. Because there is a day, there is a time when, just like Jesus said, it is finished, as he hung on the cross. God is going to speak those three words over us. It is finished. Now my question to you is, what would happen to you if God spoke these three words over you? Now folks, we have a lot of people telling everybody that everybody's going to heaven. That's a lie. There's only two places that we're going to go. We're going to spend eternity with God in heaven, here on earth, or we're going to spend eternity in the lake of fire being tormented in a place we call hell. I know that's not a popular word anymore. But folks,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My Bible, the Word of God, tells me that there's more people going to hell than are going to heaven. That's totally opposite of what the world says. That's totally opposite of what a lot of churches say. That's totally opposite of what a lot of pastors say. But the Word of God says, straight and narrow is the way, and few thereby go. There's a lot of people that think they're heaven bound that are on the wide, winding road that leads straight to hell. There's only one way. If you're on that road that is leading to hell, there's only one way. His name is Jesus Christ.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s unto the Father but by me.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Our faith, our trust must be in those three words that he spoke hanging on the cross. It is finished. Never another sacrifice for sins. Jesus shed his blood seven ways, bringing a complete, nothing lacking sacrifice. The penalty for my sins, the penalty for your sins, was paid in full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But folks, that blood must be applied to our lives. It's only applied when we come to the place of realization that we need a Lord and Savior. We humble ourselves. We repent of our sins. And we turn from our wicked ways and accept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And when we do that, his blood washes all of our sins, all of our sins, into the depths of the sea, never, ever, under any circumstances, to be remembered no more. I remember it's burned inside of me. January 10th, 1983, 10:30 at night. Laying in my bed under the convict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 got up and went into the den, put on a gospel record that I had stolen from my sister. What do you mean, Pastor? I took it without permission. And I put on a song, How Majestic is Thy Name, O Lord. I humbled myself in the presence of God, realizing that I was a sinner headed straight to hell. I humbled myself. I repented of my sins. I asked God to forgive me. I asked Jesus into my heart, and he did it. And it's as real today, 43 years later, as it was then. Why? There was a change in my life. The old man died. There was a new man resurrected. Now, folks, I'm going to tell you, you may have said the prayer. You may have been baptized in water. But if you're the same man or the same woman you were before, it's because you never got born again. Because when you truly accept Jesus Christ as Lord and allow his blood to wash your sins into the depths of sea, the old man dies. There is a new man resurrected. Now, I didn't say a perfect man, because we've all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But it is a man or woman that does not want to sin. They do not no longer willfully sin. They live a life free from the temptations of the enemy. Right now, I want to ask you, you say, Pastor, I don't know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Maybe you did one time and you got hurt. You feel that convicting power that I felt in my bed back in 1983. It's something drawing you. It's something that's not normally there. That's the Holy Spirit drawing you to the foot of the cross. I'm going to ask you to repeat a prayer after me, and I want you to know this prayer don't save you. But if you say it and you mean it from your heart, you will be saved. Would you pray with me? Say, God, I come to you a sinner in need of a Savior. God, right now, I repent of my sins. I ask you to come into my heart, Jesus Christ, and be my Lord and Savior. God, wash all my sins with the blood of your Son, Jesus, into the depths of the sea, never to be remembered no more. Jesus, I receive you as my Lord and Savior. If you said that word and you meant it from your heart, and that's the key, you've got to mean it from your heart. And if you did, right now you're a born-again child of God. If Jesus spoke those three words over you, it is finished. You'll be in heaven so quick that time can't touch it. God bless you in Jesus' name. Amen.
2: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3: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기적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26개 지역의 쉰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 지역에서도 단파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리즈인 기독교 소개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거듭남의 시작부터 출발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어주신 모든 권세와 축복, 그리고 교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리디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7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막 아들을 낳았고 당시 3살 정도 되었던 딸이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딸이 제게 다가와 귀를 손으로 가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귀가 아파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딸은 중이염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이나 알았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전화를 걸고 항생제를 처방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항생제를 먹이기 시작할 테고 이틀이나 사흘이면 염증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아기용 아스피린을 한 알 먹였습니다. 딸을 다시 침대에 눕혀주고는 넌 여기서 누워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가서 기도할게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자기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라면 누구라도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어느 순간 저는 제 신앙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딸아이는 울고 있었고 긴 밤이 될 것 같았죠.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스토브 쪽으로 걸어가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가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녀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정말 그 정도로 절박하게 말했죠.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제 입에서 제가 말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듯, 캐시, 희생은 이미 치러졌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제 목소리를 사용하신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점 중 하나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희생은 이미 치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내 딸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녀가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희생은 이미 치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딸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자 내가 어떻게 지냈니 얘야? 라고 물었더니 딸은 나를 바라보며 귀 아픈 게 다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대로 희생은 이미 치러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딸은 다시는 귀통증을 겪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후로 세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들 중 누구도 귀통증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서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제 딸을 치유하신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도 무엇을 신뢰해야 하고 어디에 믿음을 두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복음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치유가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번영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구서가 도착해 돈을 내야 할 때 그 돈은 바로 그 복음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 곧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6학년을 가르쳤고 7학년을 가르쳤으며 3학년을 가르쳤습니다. 3학년을 위해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수학생들이 방정식을 가르쳤습니다. The character trace on say pioneer student. No record is the pure power of 않습니다. 왜요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의 기적이 나올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통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책들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복음이 아닌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로 넘어가 봅시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노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에 대한 진정한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 너희가 또한 받은 그 복음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 복음을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또한 받은 그 복음이며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은 것 같나요?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가십시오. 곧바로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복음에 대한 정의, 진정한 정의가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이 이 정의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3절,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또한 받은 바와 같습니다.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의입니다. 만약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을 훑어보고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진정한 의미를 담지 못한 채 조금 소극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병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매맞고 고통받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범법 때문이며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에 대해 읽을 때 다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를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성경이라는 역사책에 기록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기록된 대로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아닌 바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대신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5절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의 죄과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불의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 즉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 평화라는 단어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 평화라는 단어는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 평화라는 단어에는 또한 안정, 안전, 복지, 행복, 그리고 평화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 속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4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 모든 병,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길로 돌아섰습니다. 처음에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 주라는 단어는 아버지, 곧 여호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것, 즉 중독, 반항, 두려움, 죄, 증오, 분노 등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몸에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죄를 얹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모든 질병을 얹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가난을 얹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녀들을 되찾을 방법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야만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 첫 문장을 살펴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고 그분의 손과 발은 나무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궁핍,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로 그 죄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뼈가 삐뚤어지고, 피를 흘리며 고문을 당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신중한 계획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지옥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 심지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것까지 모두 자신의 몸에 짊어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그분께 지우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될 때까지는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작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일찍 죽지 않으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음을 확실히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외로움, 두려움.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적했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전가되었음을 확실히 하실 때까지 살아계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그분께 짊어지게 되었을 때, 즉 그분이 당신과 저에 관한 모든 것을 짊어지셨음을 아셨을 때, 비로소 그분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두 짊어졌다. 다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대가를 치르기 위해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신하여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옥에 갈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고통에 빠뜨리셨습니다. 즉, 그분을 병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

0: 그분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손을 보실 것이며, 그분의 나를 연장하실 것이며, 주님의 기쁨이 그분의 손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분, 즉 아버지께서는 지옥에서 여러분을 위해 대가를 치르시는 예수님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고통을 짊어지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지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서 고문당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로 여기 기록된 대로 그분은 그분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시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옥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불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한 그 희생,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버지는 그분의 영혼의 고뇌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구절의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희생에 만족하신 바로 그 순간, 그 다음 단어인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치러진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 여러분과 저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죄의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질병의 대가도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가난도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제 딸의 중이염도 바로 그때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병들으신 것을 보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을 살리신 바로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결코 제 딸은 다신 귀가 아프지 않았고, 제 아들들은 한 번도 귀가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했듯이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복음을 신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발휘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를 일으키십시오.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날 무덤에서 나온 분은 예수님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나온 할머니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얻어내신 그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기독교 훈련의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지불해야 할 때 청구서가 해결되도록 하는 법, 병이 났을 때 치유받게 되는 법, 저주를 깨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저주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회개하라. 사고방식을 바꾸라. 사고방식을 바꾸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신뢰하고 헌신하며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면 왜 제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사실 신뢰를 의미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70년대를 살아온 세대니까요.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 말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이 곧 신뢰,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냥 해버리지 못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이 거듭날 때 받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시 태어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얻어주신 모든 것, 아버지께서 그분께 맡기신 모든 사역을 함께 누리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온전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TH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3: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4: We're Hope Radio.
3: THWH, Palau.

0: 안녕하세요. 컴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오늘은 실망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 실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운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과 심판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그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랬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성경 요한복음 10장에는 원수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삶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삶을 보지 못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삶이 흘러온 방식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 해는 정말 끔찍했어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바라보며 정말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낙담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분은 그 눈물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 채로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모두 보시고 듣고 이해하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바로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였으며 실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실감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없어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을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며 그분을 위해 이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서로를, 즉 그분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봐요. 제 삶이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꽤 낙담되어 있거든요. 실망스럽죠. 일이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1년 전, 2년 전, 혹은 20년 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들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상황이 달라야 했어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상기시켜 주신 것 중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따르면 그는 17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10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대였을 때 이미 일어났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18세였을 때 대학에 다니고 있었죠.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들 중 상당수가 지금쯤이면 이미 일어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노래를 끊임없이 스스로 되새기며 지난 수년 동안 혼자서 그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결코 적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사는 적었지만 악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악보를 전혀 몰랐고 음악도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들을 다윗처럼 끊임없이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부르며 스스로를 격려했듯이 우리도 지금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미리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 후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태양과 달,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형제들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우리 모두가 네게 절하며 경배할 거라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어머니와 내가 내게 절하며 경배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마리아가 그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간직했던 것처럼 좋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잃지 마세요.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사람이 아니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며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느냐,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지 않으셨겠느냐, 그리고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들은 예이며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의 형제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행히도 형제 중 한 명이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 우린 그를 죽일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기로 결정했고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동안 형제들은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자 형제들은 순식간에 그를 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은 좋아, 자, 이제 이 녀석을 없애버리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팔아넘겼고 상황이 구덩이에 던져진 뒤 한번 팔려나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는 다시 포티파르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알겠지요? 포티파르는 파라오의 신하 중 한 명이었고 요셉이 들어와 포티파르를 대신해 이를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거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가 포기하고 낙담하여 실망감에 발목 잡혀 멈춰 섰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꾸준히 그분을 찾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을 테니까요. 이건 말도 안 돼. 내 인생은 엉망진창인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포티파르라는 사람조차 잘 모르는데 이제 나는 그의 노예가 되었어. 있잖아. 이 녀석을 어떻게 속여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지. 나는 최소한만 일하고. 아니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어린 소년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행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포티파의 아내가 와서 그를 유혹하려 했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유혹할 때마다 그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했고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구덩이에서 노예로 두 번이나 팔려 궁궐로 들어갔던 삶에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상황이 그에게 결코 좋지 않았어요. 꿈에서 보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 상황에 걸맞게 대처했습니다. 아, 나는 불행하구나.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렇긴 하지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청계이거나 온도 조절기입니다. 단순히 온도를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인가요? 그는 분위기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지혜를 활용했고 감옥에서 그를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간수들은 그가 한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를 감옥의 책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궁전에서 꿈을 꾼 두 사람이 찾아왔고 그는 그 꿈을 해석하며 사흘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만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제가 여러분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꿈에 따르면 3일 안에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빨리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았고 그들에게 3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알다시피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당신을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에 맙소사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3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했고 마침내 잠시 후 그 사람이 기억해냈습니다. 아, 맞다. 왕께서 꿈을 꾸셨는데 해석이 필요하시다. 술 담당관이 말하길. 세상에, 깜빡했네.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가 말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었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은 바로 파라오입니다. 포티파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요셉을 불러들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제가 해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가 왕에게 나아가기도 전에 성경에 그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를 존중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와 왕을 공경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방금 7년의 풍년을 보내고 이제 굶주림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기근 속에 머물며 도대체 풍년이 올까?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확을 거둘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그러니 견뎌내세요. 요셉도 파라오를 위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는 이 풍요를 제대로 관리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풍요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흉년이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을 갖추고도 남을 만큼 비축해 둘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요셉은 들어보세요 요셉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지혜를 주셨으니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자로 삼겠다 라고 하시며 요셉을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감옥에서 막 나온 그를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 다시 이루어질 그 자리를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정확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곳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받은 훈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행하고 있으며 정직한 사람으로서 회개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에 이 모든 곡식과 물품이 필요하게 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해야 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분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폭풍이 닥치고 바람이 불 때 분명 그렇게 될 테니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시다시피 그 모든 여정 내내 스스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그 어두운 곳, 그 구덩이 속에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파스토리나 목사는 어둠의 시기에 제대로 된 준비가 있다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감옥과 구덩이 같은 어두운 곳에서 팔려갈 때 궁전에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스스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찬사가 쏟아졌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시나요? 바로 그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공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이 생겨난 것입니다. 알다시피 씨를 뿌린다면 토마토가 자라날 것이고 그 결과 토마토 수프도 많이 만들고 소스도 많이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 그분은 나이가 드셨으니까요. 저도 궁금해서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하루면 됐을 일인데, 일주일이면 됐을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년이나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1년이라니. 세상에, 우리는 이 일이 어느 생일쯤에는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나이가 되면 결혼했을 텐데 라고 말했었죠. 아이들도 있었어야 했고 입양 같은 일도 지금쯤은 이루어졌어야 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일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실망들을 겪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비극들을 겪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운명에 도달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러분을 예정된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이고 낙담하게 만들어 이건 희망이 없어, 끝이 없어,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게 할 거예요. 도대체 왜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모든 거짓의 아버지이며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는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그는 우리를 낙담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낙담을 당신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가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단지 손에 불과하다면 몸의 일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거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손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마귀는 홀로 있는 양을 잡아 씹어 삼키고 뱉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머리의 지도력 아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목회자와 선지자, 교사, 전도자를 주셔서 사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할 방법을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서로 격려하십시오. 예수님을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하고 자기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여러분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 This is Hope Radio, Angel 5, TA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2: TA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A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AWH, Palau.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